0: 같이 못 기다려주니.
1: 그럼 요즘 안 받네.
2: 여기서 남자한테 함께 잡수 못 받아.
3: 그래, 아빠, 왜? 언제까지 비비야 깨나 줘라. 너만 아프고 니 좋은 게.